0: 자문엔 원통의 의자인데 부모들이 타라 놀아라 빠르자 건방이 싸하라 비철과 벨레이마 비철과 벨레이마 살게
1: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Sara sara